0: 그동안 운행해온 83번 노선 버스가 오늘 끝으로 운행을 종료합니다.
1: 83번 노선 버스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...